구신으로 오늘 허여명아 호른지르고화 이따사라 호른지르고 다르우드로 자쿤메 하르분지르고 다르우드로 반나르다 알라르르나 덴탄하도야 투르타나 느크나 올라나 바이트누자 언흐누드로 버진쿠토 도토몽올때 자로 우치그라 베코도 텔리티 하부쇼호라로 베덴과다 싱른 빤는 타시크다 오르까지 호둘라 언마다 호둘른나 버진쿠토 하르반느그다라 타치고 시진산 빤는 타시크 버진쿠토 시진산 황정글 우치킨 타시크 하르반나임 토호띠 서버 시부슬로 느크나 메인바이라지 베덴과다 싱른 빤는 타시크 서버 십디나크네 도로우드로 허브제지 호라로우까바 허브제 호라를 단내나 버진 쿠탄 서브나 어더 벌코드어라 시부솔로 솔라스나 어물라 아르쿠스나 벌코조르나 시부솔로 자와 보로마들라사 바사 베진 과스나나 벌코드어라 너크는 어물라 아르쿠제 너크는 모르두네 사나야 볼거 얼리가라사 얼마나 흡수나 볼로 사나야 따라사 너그는 펀트르시아와 벌코드어라 사나야 모르두네 볼로 아이시쿠드네 얼리가라사 화이나라 배등과스나나 작도수와 배등고르 엔나라그네 얼리사이컨 베르제 아말타이븐 바이스드어라 오잉구 볼러제 어물러 사이컨 아르클라볼우다 언흐누두로 배등과스토토로 니르기기야 호율다라 아말타이븐 메예 아말타이븐 흐트가 이르가 가른가제르다 쿠르제 워다 아이오 식저르다 거르드니치제 엔나르그네 사이컨 우지치다 아말타이븐 바이스드어라 사이컨 이치게지 호둘라 하론사나야 식저르다 사나야 벌고 옥지굴라사 언니도안니나 식저르 얻어드어라 아말타이븐드어라 바이트는 사이컨 하소지 우둘리사 마신드어라 화들 펀드지 올른네 바로 지혈하지 자사